그냥 내 편에 물어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예전에 정말 아담이 이랬지만, 사람이었다. 저희 크리스티 안타니 동료였다. 일단 이용을 뛰어서 차이기야. 이분에게도 무방하게 사실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뭐, 아우, 엄마, 어머니,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이제는 그냥 다니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0: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있잖아. 그게 말할 수 있어. 다른 데는 뭐 있고 이제 아침 때만 세바 달리고 세바. 맞지? 이제 막 달리고 아마 좀 달리고 뭐가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봐.
1: 네. 아마 그 시원한 사건 나가 그만을 우선 구다 오픈이. 네. 그래서 아슬람 알라이쿰 닥터라. 이 팀들의 파라 마마. 운동투 아치. 사람의 아우리 야라는 이유. 내년 시타라 세비야. 요새 요즘 아마 나와 있으면 나도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안투라니 나는 안치 고민하는 거지. 아까도 비타민 먹은구나. 아니 내가 나는 아나 사는 맛 이런 하자. 누가 맞다나 뭐지 나오기. 또 안에 서로 안투 비타라. 이제 선배 그 대비도 그렇게 와. 네 이런 거 사는 거지. 이네 특히 말아서 나루아니 카우리 여린 접다. 정말 전혀 안 아다. 도대체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거 봐. 내 자체가 뭐 무슨 뜻이 있는지 진짜 파탄 안 해도 안 알아요. 진짜 아니지. 이건 뭐지? 그래서 미디나지 댄싱가 댄싱나 하고와. 이 이런 거 사는 뜻이 세나 루이가 야노루아니 카우리 파리 한다 마지나 마지나. 야 지금 말아. 도대체는 뜻이 이게 진짜 이거 봐. 카우리 이제 뭐 이런 날 엘렉션 피리어드 na tara saki ɗin ko biyu yana gwaji ciki to daga baya sai wannan matsala.
0: Wannan sun tare kamar tambayar ta biyu da karin tare ta uku da ta kone. Amma wancan abin da yake zan yake kan magana ciki da ciki ina zai ci ne ci da ta zai ci ne ci in tabbata akwai kullum ci ci da ta hannu ta hannu ba ci da ci ba. Akwai kudi da ake yi ya ci ne ci da ake yi kan protesta. Ну, это мой, ну, а не рад.